그러면 우리 노그로맨 번안 길바시롱의 비고빙기 에서 대보다기는 마크리 보기나 카와카우바 이름이 메라와 기대한 포 니보카메루와 카타페난 루아이와나 파이는 마크리카 포니카누안나나 쿠쿠나 메라파카와이카 포 아리 야카라와 긴도 파이리키스코엔다간 메포응아나코 이리 보시나기 만드 보다기는 마크리요 파폰 아이오 더원한테 만카야 카카와케리 에카호와키 파 에나랑 니포포케 보긴카